0: 우야군이 우야고메라고 쓰는 건거도 우야고메라고 뛰는 거가 저더니 건너가고 건거다가 때간 뛰는 주마 때가 원하는 바 뛰쳐나간다 네가 건거 뛰서 원하는 마지미 누구 원하는 거 진짜가 아시나고 뛰자 포고로 진짜 원이 우산가 뛰는 사람은 우와 불응하나 나구나 불래 너무 생각하고 공감하실 것 같은데 뭐 사물로 마찬가지로 생각하다고 하면서 산적으로 사물라 오늘이 사물로 외인했다고 사물라 안 갔다고
1: 오 군명 외인 너하고 내리면서 안 갔다고 이놈 나불로 오니 이만 회복 생각하다고 안 갔다고 회복 없이 심한 시에 공백이 있어 우무중에다 고원하지 사투 깎아지 있어 누가 한 바바가 나 제게 사는 걸 누가 한 바바가 나 죽고 몰라 주판 제게 길지 안 죽기래
0: 히 해보엔 아 게래 게래 장가다고 지리 바지 지리 바지 사 니리 바지 지리 지리 자란 토로 니리 지리 자란 토로 수나 야가 게래 음실 아이아이 깜배 웃고 내외 누가 한 번에 말해 꼭 알아 모 부르니 알아 아우이 지리구리야 눈마 이부야 이마 우르르 어때까? 그냥 지리야 시도분리지시 바사만 하우 오모 자랑가따가따가스 관대 농성에 잡담 시시 아또 우산자가따가 따시니냐는 말이야고 좀 시시 원나다가 우산자 안가따가한테 오냐 안가따티 참말라고 울리라 왜네 아따 참마 꼴라오가고 후지 안가따 시꼬따 와우마라 베라로가 오마나 마스나 미시시레 미리 비행기를 미시시레 미 푸치미 미 잠시 저대에서 로고야 자사 알아야 오 파이토 오 보세 테오카 베르시 타고 이니 나마르가스 코다 보네 베르시 코다레 코다르카 베리 쇼아치마 미시시 다시 보니토 나마시 고마마 고마시 소소라라 자다소 가스 소소시바노 고마마 고마마 나지가다 한번 줘야 과하죠 원우 참이로고 올라가야 돼. 에, 내가 공부했었네. 내가 내 분야에 고상까다가 수세이니 우수세이니 저거 무슨 뭐지 무슨 뭐고. 그 생각만 거만 하나 뭐라고 무슨 무슨 저거.
2: 아니 이제 너 입이 미사카. 우불아불아 레수 입이 미사카 소.
0: 아이 아이. 에. 형님 이제 내 소중한 거 같이 나 소주 좀 해 문. 아 오줌이 오는 배. 아고 소소 소주 사다가 왔어. 아딘 바월레 뚜디기 자라난지가 아마 고프나오만 기자라만지가 빼다시는 파나가마 고프스타는 우나다다지산자 아우사레 도디체나 아깔도스타난지가 다지산자 하빌로스티바사지산자 도스타가 인주고 가타난리디미 도스타가 인주고 가타나 마마나는 분사고사간 아우사레 도고사간 오토동 모나마마나와다 사사람이 이기 아스지산자 가스도무니에 무이다나다다 사사라가야 우스노고 미누라 우미누라는 우이기 우미누라와티 노베다고 우미누라고 공야다 우다스젠제레케라 오팜바공주라 무수고고 다스마나오카티니 우바 오오 무수고고 다스마나오카티니 웨네 바바